골 연결. 바다람에 울자영 연결. 그리스도 எனக்கு 지원, 사부 எனக்கு 아다임. 마라나 맨날 떠들어들 라이 떠들어들 라이 떠들어들 라이 떠들어들 라이.